0: 88.4 FM.
1: 이야호가 이야호 회자체
2: 이야호 이야호 야지 이야호
1: 이야호가 이야호 회자체
2: 이야호 이야호 야지 이야호
1: 아직 하야시는 이야시는 곳이